말해라이한족제를아끼는이유전문가제물제스티아니고아세리아타로벌써혼자꽝꿈의구간이가라에이초먼저는이해의이유전문가라때문에이후제물제스티아니는혼자예스토가리잔다니서하바다리그룹오니까서라예스토바레마우주이그룹그룹하루에가리그룹에크로스마크시야토모

0: 마지막 질문을 내주시겠습니까? 고마워요. 선배님, 혹시나 대리하는 말을 해주실까 하면서
1: 청소년들이 어디 하나가 뉴스
0: 말하는 어디 하나가 뉴스 말하는
1: 어디 구두만 구두가 어때야 지금 이바다 벗어 찾다고 해요. 너무 가게라 해요. 많이 다쳤을 것 같은데요. 선배님 씨도 나가 어서 이파트 타오 선배님
2: नमस्कार मेरा नाम है सुनील चौधरी।

0: 거예요.
1: 네. 네, 그러면 어서들어야
0: 성아, 저희 다시 갖고 마치 반가 거의 어떻게 불편함을 비살리?
1: 네, 이게 진짜는 내일 외로 있나? 어제 선우씨 말고 살았나? 아, 아버지
0: 변이. 예, 글쎄, 이 사람이 빨리 가야 할 일을 비살리고 그럴 건가?